0: 아직 저 전화가 만 변화지었으면 미워라 저거자 세워보자 但你要记得，你好好照顾丽莎，啊！记住，不是一两个礼拜的事。是一生一世。
1: Michael。
0: 还有了80分，怎么办？还选了你。